새벽이 지날 때까지만 아무렇지 않게 손잡고 잠시 이대로 있자. 왜 그래도 슬픈 표정 하지마. 창밖에 밝은 어둠이 우릴 감싸고 모두 끝인 거라는 너와